랑닐레 베레보랑 보사 보사 시키 야도리 가시 어랑 설레 기대 그래 가하 밀레 그래 야마하이 가함 그래 바보하이 가함 그래 아나 너네 레 걸어봐라 너네 섭방 바보

0: 이사 하영 좀 하나 땀 있는.
1: 아버 말 정도 진이 대할까 쿰. 정 삽소문요 듣고 우이 버릇을 클라이 사만이 능만이 버릇을 그 자이 정가 대 고이 정 한가이 진이 보이 시창만이 보 다시야 검은고. 그 정 소문요 조항 말 캡는 그 듣고야 무수야 할 매랭 캐랭가 할래 배다 가 정가이 진이 보이 수 탕고.
0: 능 사만은 원래 땀 땀 사나 능 고아이 비리 시그렛 코니 수학 암 하이 뭉서서 나른 하른 나이래.
1: 안가 군이라 구애로 가시자야 구애로 사야 군이 보사야 군 탐사야다. 한가시도 풍화 경가에 두고 오는 수보이 보아 또아 거의 두고 모습 아시아 버리시가 가이 되냐 그게 곰 말니 바타 걸까 가이 럭키오나 먹한 가이 도시 발라이 도시로 오이 도시 랑라이 샤마사오 바이 히말라 신이 둘신 각 것 하락하니 대 하는 것 하락하니 빌라 그러니까 아무 도시 발라이 라이샤 사오이 마시아다
0: 뭐비 신이 심히 르삼나 롤생카 풀려
1: 르삼나 생만 가이 아기 저요 아마 후카유 후카게가 아마 늘어기 탄구 한가증 가서 후카자 후카가 아마 탄가이 아프리카 또 후문 거 가겐가이 가링 땅이르카 아그 가링 땅이르카다 바보 가링 땅이르카 땅카 마이 후고 마이 떡릉나니 마 탄가 탄가이 어부리 실라로 르사르사부
0: 아 버르부 후고 탄구 하이다 보롱고
1: 버르부 떡릉나 탄구 후고 어부리 실라로 르사블라유
0: 니는 오늘 무슨 가프로?
1: 앞으로 한 오늘 비시 떠야고 무시 가이 노스버스로 옮겨놨다. 우르사만들어 옮가
0: 시카시도록.
1: 그러니까 우르사만들어 옮겨내 바시 어떤 사간 바시 것도 동가시야. 안에 바시 것도 옮가. 능 그거 탕탕만이 아니 그거 가 그러니까 시간인 거 무리적 탕탕 하죠. 이 탕고 안 어디 일을 사고 무시하나. 먹는 사람 난 가부지 태고 따프스라이 쿠블라스. 뭐 아프리 실라라는 사람 사부정 그러니까 무크라부부 보자간에라 무크라부부 보자간에 하리는 게다 바다마스니 실라고 양다 홀로 거디 히니 노안토 그릉마나 허이 허이 히마나
0: 아프탐 혼나 갈게 버로게
1: 너 너걸이 사티포 그러니까 양사로 바스코 나라 본디야 바나 업티 샤와 티네 바한 샤 무탕 바이가 예 있는 거 그런 것은디 무프라부 거 무크라비 키쇼 아프나라 하리는 게다 즈그로 컨디 니 바지 kata sata
0: aptam buzilia
1: buzia ta ka bal kata tam makal sa pong kai nono na kuli sama si ngisa angka da anggur sap kha pro kai obung ni khorng mo suru sereng gai bor ko sama khana ga mai en tim bar sakata angka sap ter sap te kai an khorng ham thang ka
0: ha sia ha
1: khorng ma kata ang bor ta ni no ka ter sap ka lo kai sap ter ta ka bor ta ba no hu tu ka sap ma kai a no kulta kul khangkai ang zap khang kang wal kai ayang pasi koto tongani bokha jatu ko jek rung bulabar koto
0: kok bu kereng na tabo
1: kok bu kereng ka bo phurung go ka sa bo khmari ka nai ka ne ko sampali ni risa chori ko khada to ki ki khawi chang kam khang pokir cha kana da ka the masang sin ne ko kar di ni pasi koto sao bong no no kha ji ni no ka ang bo zap ta ko khada to ki ki khang pokir ni da ka the be masang bari pha tong mu ne thang ka sa kha ji masang si bu 무한도 그리고 사자랑 레라니 심어상시 오 근데 약간 지라 걸었다
0: 아버지 삼문이나 능엄히 꽉대비 심스 지르고이로
1: 갔다 어 술라마야 블라사 의장 바치 것도 불응강까이 안가이 사다 안가이
0: 스라이 공개 받는 거
1: 봐 꽉대비 사하리 저 뭔가
0: 앞으로는 지금도 꽉대로 쓰면 쌩 갖다 들어 들어 해도 봐
1: 안가냐 안고 버럼 사문아 해내 해내래 이거 버럼 사문아 해내 해까다 안고 하가링 똥똥도 해내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투쇼 많이 뵙게 그 다니는 마 탄고 그 탄고 다시 코랑 한 팔이고 다니 다시 그러니까 안 올라가시 시로 거기고
0: 델리는 이나버 리허설 하인 거 같아
1: 그거 아 무슨 마이 문학에 받아 다 삽래 삽을 맞은 지 민가 또 그런 마봐 만내 썼던 거 아부리라고 뭐 다부 동거
0: 다부 동거
1: 아부리 정고 뭐 사이 대자가 가시 가이 그러니까 다기샤 다이거는 이렇게 되게야 아부행 지네 가이래 뭐 그러고 훅 가면이
0: 시리 신을 라이션 너 답스 살라이션 너 하이잉 라이먼 아기 무이도 동거럭니 와시슈 서로 살라이냐
1: 신이었다 가이 서래 프로브라 라이작다 보라 가이 신이고 따고 동거 보사이 우상 되게마 대개 시게 시글라원 되게야 그래서 살라이 대 살라이 가이 아프리카 하파 응코르카 브리덕 바이 가이 아기인카 혹당 라이 해르 사바이 삼시 사만 사만 하이르 사바이자 그래서 살라이 가이 아무 하방 거루 브리덕 바이 땅 거루 하파 그러니까 혹 한가요 후거 살바요 그러니까 이제 코랑가 한가 한번 살바요 nokoli kari yo kok siklar sabai yo hai jatuh kerja sabai yo hai kerja kasi ni babu bo jatuh kerja kereng engkai
0: hai sin gan noro ni nogo bazo tan soma hai nin basi bo kereng po gini ni aman tani bunung kisi misa sereng kana nin babu kereng po
1: babu kereng babu tagi jatuh kerja batai rok sisa bo yo bui bai engkai borok sin nogo suak bosun samung tang lai bila bosun samung tang kai jatuh kerja rok kersab lai yo Kesal berke itu tu tekan macam tak ager suki pakai lo kerja apa sah nokta sah nok ba aku sah tanggai tu engkau berkah sah gan aku kay butuk semua yang lain kerisap aja sini pi songro bab sokai kerisap lagi kesal berke kan macam aku hai kerisal ba arab thaja kan aku mana arab thaja kan aku mana lah engkau kesal berke engkau antara bosan tu kerja kereng tahu macam kalau sah pung tengai hemat lah Tapi bom bensin kalau darah kau jatuh perang tak borak. Perang kai, orang darah bumbu ye bateri sabu yo. Kalau darah bateri sabu kau bateri lagi bang tangu.
0: Hai kemang neng serengi kibul kata. Orang tang dia orang kena dia mai keno.
1: Sereng kata kai, arah darah lagi tang arah kena bo. Kasiin para bo, bosun sama tang kai. Jatuh kau jatuh bata bateri sabu. Salah kaisa, beri kaisa kaisa sabu. Engkau arah bo hubung ai kena bo. Engkau arah thaisa mana, orang thaisa kayo. Engkau bunyi. Kenyalam tak aku. Kenyalam tak hati hengkai beri kapi payu. Paling kita tahu dah hengkai. Paling kita kap kap kenyalam dengan hengkai terseng. Lam dengan tanggula. Engkau kenyakam mana seng seng itu payu. Engkau kenyakam mana ta?
0: Hai sih.
1: Engkau kenyakam mana apa nyonya? Engkau kenyakam apa ang mano? Hamzah rafu kamera. Samiri rafu kamera. Biarpun mano. Arab kanabo. Arab hengkai mana?
0: Aki tu paling kerok berhorza kengkut dok kalle kapan? Amah ke kapti kisah kabi ni kok kok thayno kholi ni kabi ni payna? Ebar thanggo tabung zara rogle amah ini na.
1: Tabung to kapan si kerik ya sangbar si kenya abe jelas si malai lejak.
0: Gak tabung kita mbahi nukna.
1: Pun mana kok salai ye? Nale salai hat salai berisi saza lah. Gak bertang kapan tang matabu kaya. Apa?
0: Aki kita masaza lah ya. Hei deh, apun bagi nama kapan lah?
1: Apa kapan ka? Tabung Selain ibu bapa ibu ibu hasil macam bazar malay lagi naik leurai betul lagi, kanya bagai. Engkau selain bule malay lagi, nuk lagi, engkau bunyi nuk para oh para niu para thana kata oh para niu para boborok malay lagi, tapi nak hilam apa kaham kerai, nuk lagi selain pasi ni, engkau nong ni kipi ibu bapa nak kipi kalau nak kaji ni ada, ya mungkin bagai engkau kaham dor, dor ke pakai dengan pala kita tuh pakai ke pala kita kaham kau nak kena ke kaham jagai, buma kabo. Kenyakabo tak kubu bayi pun bebang kabe ke ya ramla si kabe yo, cek proses paling kita imat langgu. Ode kenyaku suhai panengan sajang ke paling kita ustad ke paling kita kapulap tegak tanggu.
0: Hai rukun dengar.
1: Nuh paling kagak tang ke dawai telangai kai le kenyabu horkutu tinti horo telang kai tanya no pungosi tanya di proses kayu.
0: Tangnya bu horo mang matalang lainnya agi paling kirobe agi horo nu talang lain pun.
1: Horo matalang malay. Oh, tahu nak hikari berpas tangan ini apa lah? Khusus kau tu mata langgan dengan punggah hembut tangguh. Oh, tahu zirannya yang madam doktor ni yang mana itu tangguh kanya kita waikalai kai mebeli.
0: Telomero bay ayam way sebenar. Bisa mengonjorok kita mengenai sa.
1: Apa hembut matanglah?
0: Asal khasal logagi palki robah hidup hembainya.
1: Palki bay apa hembut matangu? Hembut matanglah kini khasal langkai. Bukan angkak palki banyak hata. Ang ni jika yang masih hembut matangu, engkau. Ang ani beri ni parang kain sampai sama, wajen jompui hasil. Engkau yang lemah ni jangka wajen hembut salsa sekarang hembut pung ni siming himang himang himang himas halora soyu. Sanjora tang cokai, kolej jesla, ah kolej ngah tangga sari ke kolej rokai kui tanya semua kacau.
0: No engkau ke sikla resam engkau tang sekenalain sikla kok teh ini sakar nung teh sungai hai dah ini sakar.
1: Sikla. Kok sih kelas?
0: Tuh kok sih kelas? Kacau kenalan. Tapi kebang mah kok ni thani sing. Tini saya bermakna kapal kibai talang mani high kay mani kaj level itu. Tama agi kablayu. Tapi ke kapan sih kerja? Kenalan. Tapi kengke ni nrisa mungno.
1: Toya babu bukhnu lage Dagale sakebe kebe sakliya maya bukhnu Toya babu bukhnu lage Anayle kobongle kosoke
2: 먹더 야만에 야바 야마서 시에

어스러워 한여 하이 풍디 볼까 함 따부 크나바디 꺽부록 바이 꺽투마부바로 바로 따이 자반 미야 랑통 따이 사감 나이무탕 비티 스남 콜 따이 Artificial Intelligence 커브이 주다주다 도컬로 꺽클라이마 몽 소이리라캬 겐드로니 까미 함크라이 따이 후벌 함크라이 몬드리 시브라 싱수한 미야 언더프로데스니 드루포티 하고로 BBC 람지 까미기롱 누이사이 네시바 생그리카 하스 양고 하스테오보 미야 주다주다 한고로 성서작 반다 디로보티 한고니 반다 다닥시닥 분웅자카 오르나솔 프로데스니 몬트리오크라 베마 켄두사카 하스테그랑그이 뚜이 로마 동하록데라작 암세록니 동하록세리 나이몽니 사몽 당사기 경고 루크롱니 산몽 따이 난국 마노 조토니 사카오 토니 함크라이니 완속 땅 나하리 동고 하방흔의 사카 디프라사 함크라이 몬트리 비카스 데포르마 허더릉 따이 허더 함크라이 몬트리 띵쿠라이 사카 팩몽 가르작 디프라 스남 디사나오 하스테 파팡 삭타리 사몽 땅의 동고 후벌 함크라이 몬트리 로톤 랄낫 미야 건다티샤 부카스테니 나리켈 군주오 송서작 노카 살리니 타이슈크테노 생그리카 나갈

아스스로 데이 발미다리양 바이 쌉세르 사몽 크라드도르 사몽 노르크나 바기야 바디 하뇨 하이승 테보르 사몽 크라나네 파싱고 탈라네 어즈라 우승 크나라네 비가스라이 데볼메니 쿡두이르 쌉세르 사몽노

바디 비가스라이 데버르마 바이 레셉사그르 사몽리 야글로 하녀 하이 대장사 카날라냐이 승고스러 카날라냐이 줄라이 니 콕도이 레셉사그르 사몽로

크나토도 우르사몽이 야글로 한여 하이승 대부 크나토 크나토 우르사몽 크나나네 파싱고 탕라야나 파디오서로 크나라냐이승 분도 대보르마 바이비니 콕드이 르삽사 르사몽

0: 아니 하이 저저는 어디 볼까 함 달람 수고 큰아이 동나이 마르키 싱송로 사라자 보연덕 메가 할 FM 문지엔도 따북 자두니 코랑 반다 어자가 오늘로 자두니는 삽마니 큰아도 큰아도 그릇 사몽록 노로 큰아이 만네 바디에게 자두니를 사몽고 승부석색 큰아도 큰아도 그 방만 오더고 워샤바 갑마니 워샤바 각라이 프루 갑마니 박스 와이카 샤쿠 슈바토고 승 후바 사몽당라이 후루로고 르삽마니 박사바토고 승 나이톡 굽노 하야가바 함자기 르삽마니 아우 자두니 코랑고보 승 포트레포 노시니 크나토 크나토 르삽몽로고 승 아바 하뇨 엘렘 크릉 반다워보 아바 하뇨 크나카 시니 까부이 르삽마니로 그방마자고 함자 커프루로고 하야가바 대프로로고 아파력동 바디인게 자두니 코랑반다고 크나토독 보일라니르 사몽 승 크나라냐이 수키니 대볼마 비니 콕두이 르삽작르 사몽로
1: 아 칼따북 아디 타문의 아기니 꼭 아기니 꼭 그만어 어머도

0: 아시저로 데이 하뇨 하이징 자두니코랑 반다워크나 도그르 사몽크나 라이피오가 증 데보크나 도크나 도그르 사몽크나나니 파징 탈라니 파리 다보크나 라냐이 수부 데볼마 비니 쿡드이 르삽자그르 사몽로
1: 나 맞아 성형 하나 팔비

못하라 가나바구나 버서러겨 야실래 먹겠다 사바이파 그렇게 까뜨리면 잘하네 까뜨리래 맘에 다 사바이파 캐노 까밀래 저들이 먹고 놀다

내기를 여자 고비디잖아 내 방식 해보성 날 내기를 여자 바람내려 여보 약수부 탕후 약으라 탕후 나 여보 여자 여보 방식 좋고 그러자면서 해가 클라이어 있던 거 내기를 여자

0: 내벌레 속에 코르고 속에 이컷
1: 아스저르티 멜라히네 크나토 똑 바이착니 르사몽 노로 크나 바이캬 수부 데버마 비니 쿡디 르삽삭 르사몽 파디아 스스로 드뇨시니 지니니 자두 니코랑 반다 어버니아 굴로 노로 크나이마나이 크나토 똑 니코랑 크나이 동디 따이 일로 기워 동디